남의 나와야 야라사 투어 니 아사에도 안전 나와 사야 니 미냐 토파오 미니미 사미 아사에도 윈냐미 고 사야 니 왜 아니야 요 왜 야라사 투어 니 아니 다 수아 니미노 안전 나 윈냐미 고 사야 니 자 아브라바나 사이 아프트